0: 지 오명이 가자마고 나올 집이 난지 남라와 나오는 기회가 상관없이로 예수만 죽어 그래서 앞이 예수만 죽어 앞이 왜 예수만 죽어 너는 뭐 서라이 앞으로 같아 안 나지 믿음 아니야 아까 왔던 거 너와 히야 안에 와 같아 왔던 거 미세 안녕 뭐 서라이 Daria, when I got to from one, Mr. Massoy, if you said, and you saw. And I'm not going down those. The Akari says, Did you be up? About what? Oh, yeah. Don't be up, Mama. My friend, and you saw. Hallelujah. Hallelujah. Amen.
1: But she is my soul.